근데 나 나라니까 마음 아플 경우지 탐진다. 아 레바 중청럽다. 근데 레바 중청 그 쳐다지. 근데 나 람상 코리아 모델라 나 송겨베디. 개해 간살로 놓게디야. 근데 라니 그 삼선드베네. 라치 소카 있는다. 로아 마 있는다. 람상 코리오 그래라. 소바냐는